bottle, 하나 굳이 역시 슬러 하! 하나 굳이 역시 슬러 It is a bottle, 하나 굳이 역시 슬러 하! 비비비 다리아디 보디네 비보디네 다리아라 위들라디 보디네 비비비 다리아디 보디네 비보디네 다리아라